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

0: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
1: 어디로?
0: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
1: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?
2: 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快走！